0: 빵짱 예리죠.
1: 그때도 쓰리가로 살인 사파이언스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 무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칼 끝망은 바다이 사칼로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.
2: 초이 may katol ka na, Choy, para sa langaw?
3: Ay, day! Daw saan lamok mo lang ang katol, day?
2: Choy, amigo ko, abi, sa sobra ka sweet, pati iban nga bayi, nagatapik sa iya, daw mga langaw!

0: 빵짱 예의 존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 및 서플라이
0: 빵짱 예의 존!
1: 뭐다 무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워커
0: 빵짱 예의 존!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광고 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의 존!
1: 이 mga balak 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may kulintas ka na, Choy. Kabakla ko dami, Choy.
3: Ano nga ka? Sino kulintas?
2: Ang luga lang, Choy. Hindi pa rin ang ex ko. Madaw ginakuga niya na ko sa relasyon, ha mo?
3: Hagdanoy!
4: It's throwback all the way. All the way. In an all-flashback Sunday.
5: M.O.R. Classics.
6: Music.
5: M.O.R. Classics.
4: Four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.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.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.
7: Manila style.
8: Disco.
7: Novelty.
8: Jukebox.
7: Standard.
8: Ballad.
7: Folk.
8: Country.
7: Rock.
4: From the year 2000.
5: M.O.R.
4: Classic. The 90s.
5: The
4: 80s.
5: The
4: 80s. To the groovy 70s.
5: 70s.
4: M.O.R.
5: Classic.
9: This golden classic.
4: Every Sunday, 3 a.m. to 7 p.m.
10: With an extra serving.
4: 9 p.m. to 12 midnight. M.O.R. Classics.
5: Classics.
9: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.
4: On M.O.R.
5: My only radio.